0: 그 유라 하시더라 그 유라 빡 유라 유라 유라 빡 싹 도시오시 이따구도 갔다 이마 와이소가 시키는데 기대나인다가 기원나 그 유라 하시더나 그 유라 기원나 그 유라 담놈 다시 사람 반담다 이마 와이소가 시키는데 기대나인다가 초반에 그 유라 초반에 그 유라 초반에 그 유라 하시더나 그 유라 그래 그래 이 너무 말하는 호동 말다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
1: me
2: wer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0: Tara. Kiwana kuyure. Tara. Hashitana kuyure. Tara.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Tara. Tara. Tara. Tara.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더나 그 유래봐 이마 와 있어가 시켜도 되지 않는데가 셋 도주어 시다 고도가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더나 그 유래봐 기원